0: 여러분은 지금 모노클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십니다.
1: You're listening to Monocle Radio. Io non so più cos'è normale, un'allucinazione.